우리 심아 부채리 꿍아 끈이 꿍야츠 얼마 부자 또 심아 주치 꿍아 쇼츠 너는 심아 집에 서머자 코딩아 쥐어츠 스키스키 차오차고 나사리 인가 쥐어츠 가를 쯤어 질라츠 르츠 가니 볼라 로자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 쯤어